0: 103,9 FM, Music Hits and Information.
1: ...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
2: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